0: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안전한 보급로와 옷광결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0: 백소령은 적군의 옷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옷광교의 지뢰 매설을 지시했습니다.
1: 뭐요? 그렇게 되면 옷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0: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0: 네.
3: 맞아. 서배령씨가 와. 그래. 서배령씨가 와. 서배령. 그래 내라.
4: 그래. 어디서 고민 많이.
3: 어디서 고민 많이.
4: 云在脚下，犯了水雷和吊梁，被吊梁没有损伤，
2: 但对我们是全是致命的。
3: 大伟啊，我对不起你，我
4: 是真的很自私的。
3: 行了，现在不说这个，告诉我还有什么办法可以再次阻止炸桥。
4: 其实用不了那么多炸药，我们就能把桥给毁了。
3: 接着说，
4: 当我爬上桥墩，准备发炸药的时候，发现这就是那个在地震时垮塌过的桥墩，很多水泥都已经剥落了，露出了很多锈迹斑斑的钢筋。
5: 要我们帮什么忙？
3: 别急。

0: 서사장님께서 뭘 하십니까?
1: 나들어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은 충분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2: 백설아님,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
1: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
2: 상호 불명입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3: 선생님, 저희 중대가 다리 부족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1: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
3: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제 가도 되겠네. 니들 각자 소임대로 자리를 지켜.
3: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 차단장님께서 전투 결과에 의문이 있으신지 나보고 당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신다. 실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좀 늦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
3: 만약 적군이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야, 이 병신아. 다리 보조 고지를 포기했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 거야. 그리고 다리 보조 고지에 지원 없이는 옥경교에 접근할 수 없어. 사전에서 부위원대장이 두 연대를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으니 그 사람 연호에 따라.
3: 네, 알겠습니다.

0: 대원님! 에이! 대원님!
1: 에이!
0: 대원님!
1: 에이!
0: 하십시오. 오셔다 드리겠습니다.
1: 아, 고맙지만 괜찮아. 몇 번만 더 가면 도작이야. 아, 근데 무슨 노 잘하네.
0: 아, 대원님! 학교 다녀올 때 조금 배웠었습니다.
1: 와, 잘 배웠네.
0: Of course. 또 만나봅시다.
1: 또 보자고.
2: Bye-bye.

0: What do you mean?
1: Yeah. 너네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를 좀 태우다 줄 수 있을까?
2: 죄송합니다. 저번에 가는 일인데 이미 저를 축하합니다. 보십시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1: 여기 자동차 준비 고수 있는데 한번 봐주라고 할게.
2: 조금 말씀이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1: 한번 해봐.
2: 에이! 왜 그랬습니까?
1: 아이, 됐어. 아, 이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 건드리지 마.
2: 네.
1: 잘 갔어?
2: 감사합니다. 소리가 되나면 같이 가.

0: 전 회장님, 투적을 촘파십시오. 미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1: 씨발!
0: 전 대장님, 저희도 철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1: 상대에서 이 거지를 사수하는 명령이다!
0: 예!
1: 씨발!

0: 문제가 심각해졌어.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
1: 그것도 옥강교 이남까지 철수할 예정인데 유리한 철수 통로의 옥강교가 우리 수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파괴가 됐어.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군이 전멸 위기에 처했다. 이걸 어떻게 상부에 설명할 거냐 말이야.
2: 참전이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미군 병무대가 다리 근처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옥강교를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사령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너와 너의 한계 중대를 지금 당장 발견해서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러 가셨다. 그것으로 너의 과오를 정산하라고 말이야.
2: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3: 진호.
4: 간신수.
3: 출발.
4: 是，小心，小钢炮，大牛，别雷子，跟我走。
3: 是。

0: 너 변해서 공격해 왔을 거다. 게다가 이 좀비들의 파손 시간이 얼마 안 됐어. 놈들의 위치는 저기다.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던져 죽여게.
1: 예, 알겠습니다. 산 위로 추격한다. 빨리!

0: 여기까지는 동무에게 맡기겠어. 캄북을 해방됐으니 상부와 연락한 후 다 임무를 받으러 가오.
1: 대장 동지, 밀면 더 데리고 가십시오.
2: 대장 동지.
3: 아니요, 사람이 많으면 죽이기 쉬워. 컨넙에도 우리 쪽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1: 그럼 꼭 조심하십시오.
3: 알았어. 내 반드시 량진 동진을 찾아내겠어. 동지들도 지원군 동지를 도와 간부를 계속 수색하도록 가오.
4: 네, 알았습니다. 반드시 량진 동지를 찾아내겠습니다.
3: 가자.

0: 여러분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마을에 와서 낯선 사람들 모두 끌고 갔다.
1: 우리 군이 지금 간부 같이 해방했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 이 고생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1: 아바이,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0: 무슨 일인데? 말해봐.
1: 강인근 마들과의 연락 망이야지도 있습니까?
2: 응, 있다.
0: 우리가 각별히 조심한다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1: 부상을 당한 채로 강에 빠진 지원군 정차병 동지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바이께서 인근 마들에 용락해 강간을 수색하라고 해주십시오. 그 동지는 찾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28 좌우에 키가 큰 정예인이고 리성만 군대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0: 알겠다.
1: 부탁드립니다.

0: 대장님, 강인근 방어선에서 놈들이 정찰부대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몇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1: 그래? 지난 공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작이야? 설마...
0: 혹시 저희가 쫓고 있는 그 군관 말입니다. 놈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야. 사단에 가서 강인근 부대들에게 순찰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해. 특히 야간 순찰 말이야. 그리고 사내 대원들을 파견해서 주변 마을에 감시와 검문을 강화시켜.
0: 예, 알겠습니다.
1: 가봐.

0: vai.
1: I'm so sorry, 없으니까.
2: 그 마을에 연계해봤는데 아직 지원군 동지에 관한 소식은 없더라. 괴뢰군의 관문이 많이 음해졌다. 여기로 오는데도 한참이나 걸려. 그래서 내 약초패로 나왔다고 하니까 굳이서야 불어주더라. 오, 이건 널 후추려고 가져온 쌀밥과 김치다. 손먹어.
0: 와, 감사합니다, 아빠이.
2: 오수아,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지금 검문이 너무 심하다. 게다가 네 얼굴 아는 사람도 많지 않으냐.
0: 맞습니다.
3: 报告，
4: 进来。
3: 师长，
4: 江南的侦察小组都回来了。
3: 回来了，但是没有找到科长。其中一个小组还抓获了一个俘虏，据俘虏交代，敌人也在搜寻科长，但是也没有找到。江北派出去沿江搜索的部队，找到了一些炸桥时牺牲的工兵排烈士的遗体，经确认。其中也没有科长。我到现场也去看过了，水面距离崖边大约十几公尺高，如果科长从这么高的地方滚下去掉水里没问题，但是敌人不断向水中开枪，不知道有没有打中科长。
4: 你是觉得杨科长已经牺牲了？
3: 我没这么想，但只是有这个可能。找了将近两天了，一点踪迹也没有。不过我们再等等，如果科长上了岸，哪怕是在南岸，他也一定会想办法跟我们取得联系的。
5: 失联了36个小时，一点踪迹都没有了。
6: 王干事，文杰，
7: 怎么着？
6: 你怎么站在这儿啊？有什么事吗？